0: 아빠! 맨날한테 대화를 할게 너리 없는 또 내가 들렸는가 사대버려도
1: 샤바시
0: 아수라 꽝한다 우리 뿌리가 이도 내가 나가 서로 마시 상팠던나 나래도 돈인데 아트라발라 자태열리 아 대란드로 먹으라던 또하 자연드로는 사하 세라히리도 돈인데
1: 밥벌에 먹으래
0: 아 그래? 얘는 말하나 아 대란드로는
1: 말이야다 셔지여네
0: 셔지여네 ಯಾವುದೋ ರೂಪದಲ್ಲಿ ಅಡಗಿ ಓಡಿ ಹೋಗಿದ್ದಾನೆ
1: ಅಯ್ಯೋ ಮಗನೇ ಕೆಲಸ ಕೆಟ್ಟು ಹೋಯ್ತಲ್ಲ
0: ಏನು ಮಾಡೋಣ
1: ಏನು ಮಾಡಲಿ